0: 먹어? 에바, 또 이나 말리 게 해줄까 봐.
1: 엄마가?
2: 미타, 또 나게 묵건 비싸 가비길어?
0: 저이던, 예 저이던.
2: 빠이거.
3: 아침 소리미 나이, 아침 소리미 나이. 똥값 해라게 놈이 나래 세크레터리 놈이.
1: 맞소, 맞소, 맞소, 맞소. 소나 또 소나.
3: 나나 나나.
1: 소나 또 뭐 거탈 되게 소나 또 에이다 가로 파티 뚱다 가리바로 배라.
3: 까이기 에이다 기별 해라기.
1: 오, 버튼 거라 버럭 언니가 파일 미라 까마 잘지.
3: 기사 해라. 오, 헤이. 아무도 피스 나이 아무고 기사 실수발 거 차리고 나기서. 오, 바트 나이 호가. 오, 바트 나이 호가. 어제 공기야 바부.
0: 가나 고우잖아게.
3: 아빠는 거 파일이?
0: 뭘 파일. 뭘 파일 밀리 자이지 아가. 뭘 먹어 비 밀리 자이지.
3: 오, 헤이. 다 마네 아빠는 거 부타 먹어봄 거 상가로 세크레티 거 비와 하오나 기사.
2: 허이 아가. 뭐 지어 사트레 땅 거 부어라.
3: 아우 아메 서부 기사 거려오네.
1: 아빠는 마네. 아빠는 마네 따로 남만이었어.
3: 아?
1: 구한또. 아래 스리쿠스나. प्रभु नित्यानंद हरे कृष्ण हरे राम श्री राधे गोविंद
4: श्री कृष्ण चैतन्य